야 테스노 짱기 아주 나다소 기지기 코리안 취지자로 KTB 1.7 FM 더는 이자 코지나드 큐어 이 아디 스포츠 뉴스 이 아주 쓰는 스타일